0: 지금 우리가 이별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냥 볼 뿐이지.
1: 중간에 대기동 원리가 되게 많이 나와.
0: 어,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. 걱정하지 말라고.
2: 아, 가사 써본 거 녹음 시작.